꽁치님 신중단 다녀가셨습니다. 우수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뭘 좀 먹어야겠네요. 어젯밤에 사놓은 아이스크림으로 아침을 해결해야겠습니다. 우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아이스크림으로 배가 찰지 의문입니다. 배고픔을 없애고 점심을 좀 과하게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꽁치님 오늘도 신청란 한정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청해주신 곡 세 곡 모두 준비합니다.

신청란의 행복해져라님 다녀가셨습니다. 우수님 안녕하세요. 시원해서 좋은 아침이네요. 낮이 되면 또 더워질 테지만 시원할 때 집안일 끝내놓을까 쉴까 해요. 끝내놓고 쉴까 해요. 일단 커피 한 잔 가져와서 방송 들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차 한 잔 해요. 그럼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요 며칠 좀 시원하죠. 그래도 뭐 8월 한 달은 들쑥날쑥 갈 테니까 긴장하시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멋지고 행복하고 시원한 하루 보내시고요. 정해주신 곡 3곡 함께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9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 시간 신청나는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달빛사랑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곡 몇 곡 듣고 옵니다. 조선힙합의 인생이라는 횡단보도, 서이라의 고마워요, 리아트의 그대에게 세 곡 듣고 옵니다.

가끔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비슷한 상황을 겪고 나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뭐든지 입장을 바꿔봐야 안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답답한 상황이나 사람을 마주했다면 잠깐 눈을 감고 입장을 바꿔서 조금씩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넓은 마음으로 가져보는 하루 되시고요. 달빛 사랑님과 더 좋은 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시에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기세요. 인생은 영화처럼.

네. 누군가 줄 수 있는 사랑은 행복한 마음에서 싹이 틉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속에 거짓스러움만 있을 뿐 평화가 없습니다. 주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넉넉함이 꽃송이처럼 방글방글합니다. 주는 것이 사랑이며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사랑을 잃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주는 마음이 되려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소중함 만나고 싶다 중에서 나오는 좋은 글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랑과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무탈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한우로스 가족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 하루를 예쁜 하루로다가 장식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12시까지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동안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 우수님 이른 시간부터 너무너무 고생하셨죠? 박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행복한 방송, 즐거운 방송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어제 하루 쉬었는데요.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 주말 잘 보내셨고 어제도 잘 보내셨죠? 오늘 하루도 이렇게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아침 저녁으로 밤에는 선풍기 안 틀어도 잘 수 있을 만큼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이제 더워지나 봅니다. 지금 약간 살짝 더워지고 있다는 생각인데 아직도 낮 기온은 뜨겁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걸스데이의 썸띵 함께합니다.

네, 하늘호수 방송국 함께 합시다. 언제나 사랑과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곳 하늘호수에서 늘 같이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신청란 올라왔어요. 2PM에 보고 싶어 보러 갈게. 투어스의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그날이 오면 벌써 졸린 화요일이네요. 오늘도 힘내시라고 알갱이 많은 봉봉이 슝 보내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요즘에도 있나요? 봉봉의 포도알이 이렇게 까진 포도알이 있는 거. 아,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죠 많이 먹어봤는데 우리 나스럽게님 봉봉 잘 마실게요. 우리 나스러님 보러 오십시오. 늘 바빠서 밖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보고 싶습니다. 언제나 좋은 날 되고요.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아주 신나는 곡으로 세 곡 함께 전해드렸어요. 우리 나스락개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밖에서 항상 일하시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고맙다는 마음 가득가득합니다. 신창란에 우리 꽁치님 함께 해주셨어요. 꽁치님께서 황인욱의 너를 위해, 서인국의 부른다, 한가람의 아문다 세 곡 청해주셨습니다.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병원 원정입니다. 예약 시간은 오후 3시고요.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걷기를 2시간 이상에 해야 하는 병원 원정을 하려면 컨디션을 좀 회복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달빛사랑님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고요. 즐거운 오전 시간 보내세요. 어머머, 2시간 거리 걷기를 2시간 해야 된다고요? 더운데? 그리고 제일 더울 때 우리 꽁치님 그냥 택시 불러서 가요. 너무 덥잖아요. 고생하실 것 같은데요. 토닥토닥 고생 하는데 어떡하죠? 제가 대신해 드릴 수도 없고. 오늘 하루도 병원 원정 다녀오면서 고생하신 거 저녁에 푹 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3시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푹 쉬셨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2시간 걷는 거 굉장한 소모잖아요. 오늘 하루도 즐거움이 가득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덕분에 잘 들었어요. 우리 꽁치님께서 청해주신 세 곡이었습니다. 노래가 참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었습니다. 정인이 엄마님께서 윤도현의 감기, 이기찬의 감기,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세 곡 청해주셨습니다. 달빛 언니 반가워요. 무지하게 반가워요. 아침부터 전쟁터가 따로 없네요. 아들이 밥은 잘 먹는데 약을 안 먹으려 해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릅니다. 그쵸? 애기들 약 잘 먹으면 애기가 아니죠. 오후에 또 약 지으러 가야 되는데 영양제는 오메가3 잘 안 먹으려고 하고 감기약도 안 먹으려고 하고 이맘때 애들은 만나는 감기약 없을까요? 동결건조된 치즈큐브는 어찌나 좋아하는지 약도 이것처럼 잘 먹어주면 좋은데 자꾸 뱉어요. 병원 갈 때 물어봐야겠어요 하셨어요. 그 시럽은 열해열제죠. 그리고 그 가루약을 주잖아요. 그죠? 그 가위약이 솔직히 입에 좀 대보세요. 쓰고 이상한 냄새 나고 맛이 없어요. 약이 맛있으면 안 되겠지만 아이들 먹기에는 조금 많이 쓰죠. 그것하고 그 시럽에다가 이렇게 개워도 약간 그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맛이 좀 틀려지니까 아이들이 뱉는 것 같아요. 아이들 입맛은 기가 막히잖아요. 싫은 건 딱 싫고 좋은 건 딱 좋고 두 가지예요. 뭐 뜨뜻 미지근한 맛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아이 양 먹이느라 고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약을 잘 먹으면 아기가 아니지 뭐 이러면서 위로를 삼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웃는 날 되시고요. 언제나 행복하게 많이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기원을 가집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윤도현의 감기 함께합니다.

네, 노래 참 잘 들었어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죠. 감기, 이기찬의 감기는 언제 들어도 좋고요.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라는 노래도 참 좋아요. 그런데 저 윤도현의 감기는 처음 들었어요.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신창년의 우리 행복하자라님께서 헤이지의 내가 없이 장승환의 마치 오늘처럼 박찬영의 산책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시원하네요. 덥지도 않고 시원해서 분리수거하고 단지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오늘 같은 날씨만 돼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조금씩 기운이 오르고 있네요. 사랑님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방송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한밤에는 선풍기 없이 잘 수 있는 날씨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날씨가 선선했었죠. 선선한 날씨에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우리 행복하자라님 마음껏 즐기고 오셨나요? 이제 더워지고 있어요. 더워진 날씨에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뚜비님께서 유익종의 세상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목소리인데 제목은요 세상 가장 밝은 곳에서입니다. 한참 찾았잖아요.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예전에 노래 많이 알고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오늘 아침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출근길 조금 시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 감사히 잘 들어요. 달빛사랑님 화이팅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쵸? 노래들 예전에는 진짜 진짜 정서적인 노래들이 참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그 약간 동적인 노래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그 랩도 들어가고 이래서 어떤 노래들은 굉장히 시끄럽게 들리는 그런 노래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에 맞춰서 나온 노래니까 그렇죠? 시대 변함에 따라서 나오는 노래들이기도 하지만 저도 옛날 노래가 좋습니다. 제가 유익종이라는 가수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전영록이라는 가수도 굉장히 좋아했고 전영록한테 편지를 한번 썼었는데 선물이 와서 일기장을 열심히 썼던 그 기억도 납니다. 아, 그때는 왜 그랬나 몰라요. 한때는 그 뭐죠? 저도 시를 좋아하는 소녀이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참 그립네요. 우리 뚜비님 덕분에 추억을 그려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움 가득하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지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옛날에 참 많이 들었던 노래였죠. 박기영의 산책이라는 노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해드려봤습니다. 저는 신청곡을 마감했어요.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흑장미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함께 그리고 노래 두 서너 곡 해서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디셈버가 부르죠. 가슴으로 온다. 그 다음에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 양여섭, 정원지 가면 러브데이까지 함께합니다.

네,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오늘은 날씨가 낮 기온은 그래도 34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런 더운 날씨에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은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곳 하늘옷에서 진행의 달빛사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김동률의 기적, SG 워너비의 내 사람, 김건모의 핑계 함께합니다.

네, 이제 달빛사랑이나 물러갈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노래 두서너 곡 전해드리면 저는 물러가야 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높습니다. 이럴 때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따스한 사람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사랑이 가득하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는 오늘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응원이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우리 그리고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흑장미님과 즐겁고 편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제 시간에 신창란 다녀가 주시고 선물 주시고 그리고 추천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전해드리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제가 잠깐 갑자기 우리 하늘에서 자꾸 식사 만나게 하시라는 말을 안 전해드린 것 같아요. 점심 만나게 드시고요. 배볼록하게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 배부르다 잘 먹었다 하는 소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흑장미입니다. 2시간 동안 달빛사랑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저랑 3시간씩 나눠 하셔야 하는데 아 힘들죠? 네. 언니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 12시를 출발해서 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저는 네 뭐 대충 조금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반했죠? 호수에. 네. 호수는 들어오는 순간 반해서 네,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신나는 노래로 두 곡 전해드리며 출발해봤습니다. 두 곡도 전하고 여러분들 신청곡도 준비할게요. 네, 오늘 날씨가 아침에는 바람도 불고 서늘해서 좋네요. 그죠? 낮에 해만 좀 어떻게 가려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분 좋은 네 점심시간입니다. 저랑 함께 2시까지 즐겁게 함께 데이트 나눠봐요.

참가자만 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주말에 우리 스타비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제는 제가 또 방송이 없었고요. 우리들의 발라드 시즌2 방청 갔다 왔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일단 힘들었나 봐요. 밖에 너무 오래 걸어다니고 그래서 방청하는데 왜 걸어다녀요. 이동하고 막 체크하고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기 전에도 핸드폰도 제가 깨먹어갖고 핸드폰 새로 하고 막 그러느라고 계속 아침부터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더니 그날 거의 하루 종일 걸어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었는지 계속 잤어요. 자다 깨다 자다 깨다. 네, 몸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쉬고 돌아온 흑장미입니다. 와, 시즌2 본방은 10월부터 합니다. 진짜 거기 너무 좋았어요. 저 이지훈을 보고 와갖고 너무 행복했고요. 그 참가자 나오는 그 중간 사이에 잠깐씩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그 이렇게 예지랑 이지훈이 이렇게 손 흔들어 주길래 제가 막 손 흔들다가 머리 위 하트를 이렇게 했거든요. 이지훈한테 했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네, 제가 그 우리들의 발라드 최애가 이지훈인데 저한테 이렇게 하트를 해주셔서 평생 잊지 못할 네,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은 안전하고 쓸데없는 소리라네요. 네,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저번 주 날씨보다 조금 낮은 것 같아요. 많이 낮죠. 낮 기온은 그렇게 많이 낮지 않는데 일단 아침 저녁으로 바람도 많이 불고 온도도 많이 낮아서 아주 시원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아침에는 문 다 열어놓고 이제 밤에도 열어놔도 될 것 같아요. 낮에만 에어컨 틀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그죠? 오싹한 연애 아닌 살벌한 날씨. 자, 9월달이 네, 지금 이제 뭐 8월 10일 입추 지나니까 제 날씨가 진짜 이렇게 많이 네, 그냥 이렇게 가네요. 그죠? 네, 어쨌든 이제 광복절 지나고 나면 금방 또 8월이 지나갈 거고요. 그러고 나면 날씨가 좀 이제 슬슬 추워질 수도 있어요. 네, 참 날씨란 진짜 알 수가 없네요. 지금 뭐 태풍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 또 꾸미남님 일하시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고 아침 저녁으로 남아 시원해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 시청해 주신 곡 러브빛 사운드의 블루 썸머, 얌얌 사운드의 여름빛 시사이드 라는 곡이죠. 맞죠? 맞나? 모르겠어요. 영어가 잘 안 보여갖고. 심서정의 완벽한 타이밍까지 신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할 거고요.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내가 무슨 소리인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튼 아주 행복한 기분으로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함께 잘 들을게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꼬미나님의 신청곡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새 이런 곡에 꽂혀서 좋아합니다.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면이 보고 싶었어요. 그랬어요. 오발 방청 잘하고 오셨다니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그러게요. 근데 좀 힘들긴 했어요. 방청까지 시간이 4시간 정도 걸려갖고 뭐 중간에 밥도 먹고 하긴 했지만 이동하고 뭐하고 그 시간이 너무 길어갖고 네, 그래도 그 기다리는 설레임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끝날 때 정말 너무 아쉬웠어요. 또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힘들고 덥고 막 그랬지만 정말 또 가고 싶네요. 좋아하시는 분도 보시고 연예인들도 보고 즐거운 시간 보내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연예인을 만나서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연예인 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서 기분 좋은 거죠. 네, 저는 다른 사람한테 됐고 이지원을 봐서 너무 좋았어요. 다른 사람이야 뭐 원상관이야 내가. 그죠? 그렇게 또 질적거리는 편은 아니어서 다른 사람들은 막 그 연예인 가는 것도 본다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또 그런 질척거림은 안 합니다. 마지막에 그 퇴장할 때 이지훈 화이팅!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보고씩 웃어줘서 기분이 좋았고요. 네, 이런 것까지만 하고 저는 또 깔끔하게 퇴장했습니다. 따님과 버스 타고 네, 그 셔틀버스가 주안역까지 데려다 줘서 버스 타고 내리고 택시 타고 다시 집에 오고 다음에 또 방청할 기회가 된다면 계속 신청할 거예요. 또 가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도 행복 만땅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네, 우리들의 발라드 원 노래 뭐 투 노래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방영도 안 했는데 신청해 주신 곡 1등 했던 이해지 양의 말리꽃 이지훈의 나와 같다면 민수연의 소주 한 잔 신청해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잘 들을게요. 네, 고마워요 우리 정희님.

확실히 우리들의 발라드 작년 시즌에 그 노래들이 정말 좋아요. 노래 정말 너무 잘하죠. 다른 오디션하고 차별화된 그 어린 그 학생들이라고 해야 되나, 작년엔 다 학생들이었으니까. 뭐 좀 저렇게 노래들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장미님 안녕하세요. 좀만 더 대기하다가 비빔밥 도시락 짜서 먹어야겠네요. 저희 집 전자레인지가 고장이 나서 찜통으로요 요리해야 합니다. 사실 전자레인지 저도 많이 쓰긴 하는데 찜통이 좋긴 하죠. 더울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서 전자제품을 많이 쓰긴 합니다. 그죠? 근데 좀 날씨가 시원해지면 아무래도 네, 찜통이 하는 게 더 맛있긴 해요. 밥 먹고 좀만 더 대기하다가 치과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장미님 오늘도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네,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드림캐쳐의 데자뷰, 시스타의 곡까지 세 곡 모두 준비했습니다. 제 시간 신청곡 조금 일찍 마감했어요. 오늘 2시부터는

꺄! 우리 장미입니다. 장미언니 안녕하세요.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하시면서 우리 아연님 다녀가 주셨어요. 오늘은 정오방송으로 오셨네요. 무지 반갑습니다. 저는 좀 전에 집 근처 병원에 물리치료 받고 왔어요. 9시 반에 가서 이제 끝나고 온 건 안 비밀요. 내일은 좀 더 일찍 가야겠습니다. 제 번호가 33번이었는데 이제서야 16번까지 했더라고요. 40분 정도 기다려야 된댔는데 정말로 그 정도 기다려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병원 진짜 끝도 없죠? 근데 화요일인데도 그랬다는 건 정말 월요일날 가면 사람이 더 많아요. 특히 연휴 뒤에 가면 더 많죠. 네. 그러니 애매하게 아침에 가는 아침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애매한 시간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한 3시 막 이럴 때 그러면 오히려 없더라고요 사람이. 오후에는 비대 점검은 나온 데서 집에 있어야 하고. 아 그렇구나. 저녁에 라인댄스 추러 가야 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쉴까 생각 중입니다. 네, 허리가 아플 때는 무리하게 운동하는 건 좋지 않죠. 날씨가 많이 덥지 않아요. 서늘한 바람이 붑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말복인데요. 비 소식도 있고요. 그러게요. 나 금요일날 모임 있는데 제가 나가는 날만 되면 비 소식이 있어요. 희한하죠? 비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늘 비 소식이 나가는 날 있는데 꼭 오지는 않더라고요. 저 우발 방청 가는 날도 비 소식이 있었거든요. 피해간 건지 어쩐 건지 엄청 잔뜩 흐려있고 새까맸는데 비는 안 왔어요. 모르죠 뭐. 제가 들어가 있는 동안 왔었을 수도. 네, 이참에 더위가 한풀 꺾이면 좋겠네요. 그럼 장미언니 남은 하루도 즐겁고 시원한 날 되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장미언니 하시면서 우리 아연님께서 다녀가시면서 청해주신 곡 지금 흐르고 있고요. 청곡이 막 많아갖고 청곡에 멘트하고 있어요. 허각 정은재 짧은 머리 지하의 사랑의 인사도 준비해드립니다. 제가 우리 아연님 허리에 뭐 도움을 드릴 순 없고

어쨌든 라인 댄스 이런 건 좀 무리가 돼서 당분간 안 하는 거 좋을 것 같고 스트레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날이 시원해지면 요가를 다시 다닐까 고민 중에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은데 흐리고 바람이 부니까 이제 한풀 더위가 꺾이긴 했잖아요. 근데 또 갑자기 또 잠깐 더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언제나 늘 고마워요.

이제 점심 먹고 자고 일어났겠죠? 우리 나스로키님 다녀가 주셨어요. 비투비의 와우, 비스트의 미스테리, BAP의 대박사건, 비의 안녕이란 말 대신 비비비비비 신청해 주시면서 B1A4는 그냥 뺐어요. 그냥 신청하기 싫었겠죠. 제가 좋아하니까. 점심 먹고 한 조끼만 두고 잘 들어요. 힘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그 심술 장난은 나이 한 70 먹어야 없어지나요? 우리 나스라끼님 남은 하루도 힘

0: Come on, yo, come on. Who are you, B? This is your B, right?
1: 아니야.

행복해져라님 다녀가 주셨어요. 흑장미님 안녕하세요. 우발 방청 잘하고 오셨나요? 사진 보고 와 부럽다 했네요. 그 놀이동산 가면 이게 손목에 띠 차잖아요. 그것처럼 우발에도 띠를 차더라고요. 번호 저는 88번이었습니다. 번호 좋죠. 다 나옵니다. 샤님. 네, 그건 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당첨 확률 높이는 팁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신청할 때 제 방송 경력을 다 썼어요. 제가 음악방송을 하는데 30년을 했다. 그래서 저는 듣는 귀가 좋다라는 말을 막 썼으니까 우리 행복해져라님은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 네, 음악을 매일 듣고 산다 막 이렇게 막 쓰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들의 발라드 1을 다 봤다 막 몇 번씩 봤다 막 이렇게 이런 걸 막 써야 됩니다. 저 완전 팬이라고 막 썼거든요. 네, 어쨌든 이게 방청이라는 게 물론 그 투표를 하는 의미도 있지만 가서 호응해주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와 박수 막 치고 완전 많이 건강해졌을 거예요. 손을 하도 쳐갖고 뭐든 잘하시는 장미님이 부럽부럽. 아닙니다. 진짜 너무 좋아해서 진짜 신청했는데 안 될 줄 알았어요. 된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우발 계속 홈페이지 계속 보다가 방청 나오는 대로 신청할 거예요. 이제 서서히 더워지고 있네요. 오늘도 기분 좋게 방송 잘 들을게요. 점심 잘 챙겨 드세요 하셨어요. 어제 생선 구이 모듬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거 남은 거에 밥, 진짜 밥 한 숟가락 남아서 그거 여기 먹고요. 장을 봤어요. 근데 뭐 대단한 거 본 건 아니고 그냥 막 스팸이랑 이런 게 떨어졌길래 햄이랑 스팸이랑 고기랑 단백질 부족한 저를 위해 잔뜩 시키고 네. 네, 어쨌든 날이 좀 시원해져서 있는 오이도 좀 묻혀놓고 하려고 네, 오늘 그래야겠어요. 장본게 아직 안 와서 신청해주신 곡 어크로브의 너에게 가고 있어 흐르고 있고요. 공기남의 파란 섬, 알레프의 내 행복은 욕심이 맞아. 이 내 행복이 너이가 아니라 나이 나네요. 준비해드릴게요. 오늘도 고마워요 행복님. 가서 소리를 너무 질렀더니 목소리가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네, 어쨌든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신청해주신 노래 함께 잘 들을게요.

헌병 출신님 반갑습니다. 출신이 헌병이신가 봐요. 귀신 잡아보셨어요? 신청하신 곡 김현성의 해븐, 박강성의 문 밖에 있는 그대. 네, 안녕은 뭐죠? 안녕은 같은 가수의 곡은 두 곡이 네, 안 돼요. 그래서 김현성의 해븐과 박강성의 문 밖에 있는 그대 이렇게 두 곡 준비해드려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반갑고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국 규정이 좀 있어요. 한 자키에게 두 시간 방송할 때는 한 번만 다녀가 주시고요. 한 번 쓰실 때 가수와 제목을 정확하게 대중적인 가요로 네, 두세 곡 정도 여유롭게 다녀가 주시면 좋습니다. 사연은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어쨌든 있어보면 다 배우는 거니까 천천히 익혀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번째 시간 마지막 사연 우리 시안님 다녀와 주셨어요. 우리 시안님이 오늘은 애기인가 봐요. 우리 시안님 애야? 이리 와 쭈쭈. 이건 개인가? 쭈쭈쭈쭈. 아 이쁘다. 신청해 주신 거 흐르고 있죠. 웨이체디의 티켓, 임재현의 웃어주지 마요, 그리고 선물까지 모두 준비해드려요. 흑재민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풀려서 다행이에요. 누가 풀었어요? 날씨? 그래요. 신청해 주신 거 잘 들어요. 고마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예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오늘 아주 즐겁게 여러분들과 2시간 함께해서 훌쩍 지나갔어요. 마지막 곡 수아풀의 너나 잘하셔 라는 거 전해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은 3시간 방송이라 1시에 옵니다. 1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올게요. 오늘도 시원하게 하늘 옷 수아 함께하세요. 모두 고맙습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예나의 드림 콘서트 오늘도 함께 할게요. 점심은 드셨죠? 저는 점심을 먹고 나면 꼭 한 번씩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잘 먹었다. 그리고 10분쯤 지나면 또 생각합니다. 커피는 마셔야 하는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배는 분명 부른데 커피 들어갈 자리는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들고 앉으면 이번에는 갑자기 졸음이 찾아옵니다. 커피는 마셨는데 왜 졸리지? 그러다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돼 있어요. 내가 잠든 거야? 아니야. 잠깐 눈만 감은 거야.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혼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후 2시를 보내는 우리네 모습이 조금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바쁘게 오전을 보내고 빠르게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잠깐 졸고 싶은 시간. 오늘 오후 2시는요. 그냥 조금 느슨해져도 괜찮은 시간으로 보내보는 거 어떨까요?

우승률 하락 좀 생기고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난다고 오늘도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드는 오후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옛날이에요.

0: goodbye.
1: 2026년 8월 11일입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날 드림 콘서트 문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마성의 그녀, 아름다운 그녀, 우리 흑정민님과 함께 하셨어요. 저는 발동 이어 받아서 2시부터 4시까지 함께 할게요. 여러분 애타게 참여 기다리고 있어요. 와주실 거죠? www.innaive.co.kr 접속하시고요. 랭킹의 실시간 카테고리, 라이브 방송의 가요 카테고리에서 한일호수 방송국 찾아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잘 찾으셨어요? 접속하신 여러분을 채팅방 가운데쯤 보시면은 초록색 동그라미 버튼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예나 앞으로 신청국가 사연 남겨주시는데요. 잠깐만! 한드로스 방송국은 가요방이라는 거 아시죠? 신청국은 대중적인 가요로 넉넉하게 담아주시고요. 전문성을 띈 트로트나 힙합, 랩, 가사의 영어가 반 이상인 곡들, 트로트 곡이나 전시간에 송출된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가수의 음악은 딱 한 번만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도 꼭꼭 알아두시면 좋겠죠. 에이 나는 이도 저도 모르겠다 하면 일단 남기시면 되고요. 혹여나 변경이 필요할 때는 추가적으로 댓글 달아드리고 있어요.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을 똑똑 두드려주신 분은 바로 우리 꽃미남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예나님. 오늘은 이 노래 신청합니다. 조금 덥기는 한데요, 버틸만 해요.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시면서요.

조금 덥기는 한데 버틸 만합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더위는 정말 시원하다와 덥다의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더운 날에도 씩씩하게 버티고 계신 거 정말 대단해요. 오늘 신청곡을 보니까 제목들이 아주 재미가 있어요. 이혜지가 부르는 너를 위해, 비어레이퍼의 영원, 그리고 이지훈의 노래해야지까지. 날씨가 조금 덥더라도 지원의 노래 들으면서 잠깐 쉬어가면 기분이 훨씬 시원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운 날에는 괜히 무리하지 마시고요. 물도 자주자주 챙겨 드시고요. 오늘 하루도 버티자 보다는 오늘 하루도 잘 보내보자, 이렇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가볼게요. 신청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더위도 잠깐 잊고 기분 좋은 오후 함께 보내자고요.

살아갈 이유 소중한 걸 몰라 익숙함에 속았던 이유 그 시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대의 손을 붙잡고 영원히

우리 정인이 엄마님이요. 엔당 언니 무지하게 반가워요. 오늘도 착석했어요. 귀 쫑긋 잘 들을게요. 오늘은 날씨가 매우 좋네요. 아들 감기로 더 약지어야 돼서 가는 김에 산책 갈까 고민 중입니다. 오늘도 해피한 날 되세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이 사는 곳은 날씨가 너무 좋나봐요. 이런 날에는 집에만 있으면 괜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드님 감기 때문에 약도 더 지어야 하고 마침 나가는 김에 산책까지 할까 고민 중이시라는데 저라면 일단 나가보겠어요. 약국까지 가는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고 햇볕도 살짝 받고 바람도 느껴보고요. 그런데 산책한다고 마음 먹고 나가면 처음에는 조금만 걸어야지 했다가 어느 순간 목적지보다 한참 멀리 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가야지. 조금만 더 가볼까? 여기까지 왔네? 그럼 커피도 한 잔? 이렇게 산책이 외출로 발전하는 거랍니다. 그래도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날은 잠깐이라도 바깥 공기 쐬는 게 기분 전환에 좋죠. 다만 아드님 감기 때문에 나가시는 거니까 약 잘 챙겨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컨디션 보시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벼운 산책 즐기시면 좋겠어요. 오늘 신청하신 음악들 기분부터 좋아집니다. 최인의 캐치캐치,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체리비의 살랑살랑까지 오늘 날씨처럼 노래도 살랑살랑, 마음도 살랑살랑, 기분까지 살짝 들뜨는 오후가 될 것 같아요. 아드님 얼른 감기 나아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해피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 핑셀맨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나님. 오늘도 2시에 오셨구나. 역시 휴가, 휴증은 하루만에 안 끝나네요. 오늘도 밀린 일처리에 정신없는 하루입니다. 퇴근 시간을 기다리며 드림 콘서트 알차게 즐겨볼게요. 역시 휴가 후유증은 하루만에 끝나는 게 아니죠. 몸은 출근했는데 마음은 아직 휴가지에 남아있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데 머릿속에는 바다 한 번씩 떠오르고 이게 바로 휴가 후유증 아니겠어요? 게다가 밀린 일까지 한꺼번에 기다리고 있었다니 오늘은 정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하자마자 일들이 줄을 서서 저부터 처리해주세요 하고 손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마음은 휴가지에 계신 거 아니죠? 저라면 오늘 컴퓨터 화면 한쪽에 바다 사진 하나 띄워놓고 일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사무실에 있지만 마음은 바닷가에 가 있다.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걸면서 말이죠. 그래도 퇴근 시간은 분명 옵니다. 밀린 일 하나 끝내고 또 하나 끝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오늘도 거의 다인데? 하는 시간이 오겠죠. 오늘 오후 2시는 옛날 드림 콘서트 들으면서 잠깐의 휴가지 생각도 좀 하고 좋은 음악으로 기분도 환기시키고 남은 일도 하나씩 천천히 정리해보세요. 휴가가 끝났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요. 휴가에서 충전해온 에너지로 이번 주도 조금씩 버텨보는 거죠. 그리고 퇴근하는 순간만큼은 마음속으로 크게 외쳐주세요. 오늘도

수고했다. 이제 진짜 집에 가자. 퇴근 시간까지 한일호수 방송국이 든든하게 함께할 거예요. 오늘도 알차게 즐겨주세요.

저는 가끔 커피를 마시려고 컵을 들고 자리까지 왔는데 정작 커피는 책상에 놓고 빈손으로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뭔가 하려고 나왔는데 왜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럴 때 책상 위를 보면 커피가 아주 얌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여기 있는데? 그때서야 생각이 나요. 내가 커피 마시려고 했구나. 요즘은 이런 일이 한 번씩 생기면 나이 탓하지 않고 그냥 웃습니다. 그래,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구나. 뭐 하나 깜빡하는 것보다 너무 바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뭔가 하나 깜빡하셨다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커피를 어디에 뒀든지만 찾으면 됩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꿍치님 오셨어요. 예다님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 병원에 가야 합니다. 걷는 동안 방송 듣고 병원에 도착하면 잠시 치료받고요. 다시 돌아오는 길에 방송 듣고요. 마침 돌아오는 길에는 마트에 들러서 계란 한 판과

과 두부 한몸 사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연하님 오늘도 좋은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오늘은 치과 다녀오는 길에 또 함께 해주고 계세요. 걸어가면서 방송 듣고 치료받고 나와서 또 듣고 오늘 아주 제대로 왕복 청취 코스네요. 그런데 제가 제일 눈에 들어온 건 치과 이야기도 아니고요. 신청곡도 아니고요. 바로 계란 한 판과 두부 한 모.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치과 치료 잘 받고 집에 거의 다 와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따! 계란! 두부! 그러면 다시 마트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고 가세요. 계란 한 판, 두부 한 모! 치과에서 치료받는 동안에도 생각하시고 그럼 덜 아프겠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마트에 도착해서 계란과 두부를 무사히 장바구니에 넣는 순간 오늘의 미션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도 잘 받고 오세요. 저는 세상의 모든 병원 중에 치과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치과 다녀온 길이 은근 긴장되는데 방송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효진의 이별 없는 날, 이하영의 나는 널 만나지 않았어야 해, 바나나가 부르는 그날의 온도까지 치과 가는 길에는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치과 잘 받고 나오셔서는 자, 이제 계란과 두부를 사러 가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미션, 치과 치료 무사히 받기, 계란 한 방 잊지 않기, 두부 한 모 꼭 챙겨주기. 세 가지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이날도 함께 볼게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함께하는 지금 시간 3시 22분 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신청곡은요, 우리 글루미 선데이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들려드릴 노래 제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마음에 오래 남는 말들이에요. 박혜원의 시든 곳에 물을 주듯. 그리고 애지원이 부르는 아프고 아픈 이름, 소영이 부르는 바람의 노래까지. 시든 곳에는 다시 물을 주고, 아픈 이름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편안해지고, 바람은 아무 말 없이 우리 곁을 지나가죠.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척 했는데 문득 어떤 노래 한 곡이 마음을 울컥하게 하기도 하고 별거 아닌 나란 말이에 괜히 위로받기도 하고요. 저도 가끔은 하루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날에는 괜히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집안일을 해요. 처음에는 오늘 진짜 왜 이러지? 하다가도 노래 한두 곡 듣다 보면 또 조금은 괜찮아지더라고요. 어쩌면 음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그 문제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속에 조금 아픈 이름 하나 품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노래 들으면서 잠시만 쉬어가세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신청곡과 사연은 모두 다 마감 했습니다. 다음 방송하신 악마님 앞으로 남겨주세요. 우리 날스럽게 왔어요 누나. 요즘에 자주 모여서 좋아요. 배부르니 졸리네요. 오늘도 힘내봐요. 간단하게 인사 나눠주셨어요. 배부르니 졸리네요. 요건 처음 뵐 이 시간에 공식 멘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점심 먹기 전에는 밥 먹고 오후에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계획을 아주 거창하게 세워놓는데 막상 밥을 먹고 나면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고요. 의자에 잠깐 기대서 딱 5분만 쉬어야지 그 5분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오늘은 희망하신 신청곡 김재원의 누나, 박지훈의 러브, 한성훈의 오꿈날까지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면서 눈꺼풀도 살짝 들어올리고 기분도 조금 끌어올려 보자고요. 그래도 너무 졸리다 싶으면 억지로 버티지 마시고요. 잠깐 스트레칭도 하고 물도 한 잔 드시면서 몸을 좀 깨워주세요. 오후 2시는 원래 배부르고 졸리고 살짝 나른한 시간이에요.

오늘 마지막 신청곡은 우리 아이언이가 왔어요. 꺄! 우리 예나 언니다. 예나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오셨군요. 반갑고 반갑고 또또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물리치료 받으러 병원에도 다녀오고 오후에는 비대 점검하러 오셔서 기사님 왔다 가시고 지금

잘 쉬고 있어요. 도서관에 갈까 하는데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아서 어찌할지 고민 좀 해보려고요. 날씨가 화창한데 서늘한 바람이 불어 많이 덥지 않네요. 이대로 쭉 선선해지면 좋겠습니다. 제 욕심일까요? 언니,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즐겁고 편안하고 시원한 시간 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예나 언니. 어쩜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걸까요? 저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가만히 쉬고 계셨다고 하기보다는 은근히 바쁜 하루를 보내셨네요. 병원도 다녀오시고 비대점검하고 이제 드디어 편안하게 쉬러 가셨네요. 저라면 기사님 보내드리고 문을 닫는 순간 오늘 할 일은 다 있다 하고 바로 쇼파에 누웠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도 도서관을 갈까 말까 고민될 때는 남은 이미 가고 싶은데 몸이 자꾸 핑계를 찾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갈까? 조금 늦은 것 같은데 그래도 가볼까? 아니야, 오늘은 쉬자. 이렇게 고민하다 결국 도서관 대신 냉장고를 열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래도 오늘처럼 날씨가 화창하고 서늘한 바람까지 불어준다면 잠깐의 산책 겸으로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옌데의 트림 콘서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셨어요. 우리 꽃미남님, 버팀발달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시죠? 고마웠어요. 땅끝. 우리 정인이 엄마님, 산책 잘 다녀왔는지 모르겠어요. 반가웠어요. 땅끝. 얼른 휴가 후유증에서 벗어나시길 바라볼게요. 우리 팬사마님 반가웠습니다. 빵긋. 그리고 우리 꽁치님 사오셨죠? 계란한판과 두부 한모 잊지 말아요. 고맙습니다. 빵긋. 덕분에 잘 들었어요. 글루미 선데이님 고맙습니다. 땅끝. 오늘도 배부르니 졸리죠? 그래도 같이 힘내주세요. 나스럽게 고맙습니다. 땅끝. 꺄 예나 언니다 하고 반갑게 맞아줬어요. 우리 아연이 고맙습니다. 근데 하나 큰일 났다. 우리 항상 마지막 곡은 아주 신나는 노래로 전해주기로 이게 룰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아연님 큰일 났다. 우리 발라드다 이거다. 댄스곡 원하는 거 빠르게 봤고요. 얼른 전해드리면서 물러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방송국의 룰에 따라서 변경해 주셨어요. 아주 아주 신나는 노래를 희망해 주셨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악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악마님과 좋은 시간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이상 예나였습니다. 빠이빠이.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 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선선하고 창문을 열어놨는데 후덥지근한 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조금씩 들어옵니다. 근데 또 낮대니까 온도가 높아져서 그런지 덥네요. 지금은 더워요. 네, 근데 아침에는 선선하니 좋더라고요. 이제 슬슬 날씨가 풀리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 참 걷기 운동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꽁치님에게는 행복한 순간인가요? 네,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에 또 감기, 목감기 막 에어컨 쐬고 하다 보니까 목감기 막 코감기가 또 돌고 있나 봅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행복한 오후 시간, 퇴근 시간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전방송 우리 예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식 있다고 하는데 날 더우니까 날거 회 드실 때 조심해서 드시고요. 네, 행복한 회식 자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출발해서 6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즐겨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한우루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이제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네,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셨습니다. 오랜만에 사연 안에서 뵙고 인사 간단하게 나뉘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죠? 죽다 살아났다고 하는데, 안 죽어서 다행입니다. 네, 어디 아프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악마 누나. 오랜만입니다. 개일인 일이 있어서 자주 못 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작은 아이 퇴근하신다네요. 두 번째 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안 죽어서 다행이죠. 네, 그래도 살 사람들은 살더라고요. 건강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날씨가 조금 나았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서늘해진 거죠. 네, 수고하세요. 화이팅.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풀리면 네,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주 봐야지 정도 들고, 자주 봐야지 장난도 치고, 자주 봐야지 인사도 나눕니다. 우리 꼬미남님, 네, 개인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또 건강도 최고조로 좋은 건강. 좋은 건강은 뭘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흡연하면 암에 걸리기 쉽다. 근데 안 걸리는 사람도, 안 피는 사람도 암에 걸리더라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우리 꽃미남님도 건강 잘 챙기시는 건내 몸, 내 자신이 컨트롤하는 거겠죠? 네, 컨트롤 조절 잘 하셔서 남은 한 주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이는 둘리 아니에요? 둘리? 호이, 호이, 둘리.

네, 우리 피사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할라 망마님 이틀째 육아 휴유증을 시기 겪고 터덜터덜 퇴근 중입니다. 오늘은 집에 가는 길에 마라탕 포장하려고요. 마라탕에 소주 한잔 힘든 잊으렵니다. 마라탕. 그 마라탕은 우리 피사마님이 마라탕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달리기 하면서 설마 마라탕 드시는 건 아니죠? 말아 먹나? 거기에 한우로 스마까지 금상첨화입니다. 잘 듣겠습니다. 감사히 해주셨는데 우리 필사마님은 이틀째 육아 휴유증이지만요. 저는 제가 주차하는 건 아닌데 저희 신랑이 주차를 하는데 보통 빌라단지 막 이런 아파트는 그냥 들어오면 주차 공간 있으면 주차를 하지만 저희는 한 달씩 돌아가면서 주차를 하는데 배째란 식으로 나오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나이를 드시든 젊든 룰은 룰이잖아요. 아무리 주차가 보통 주차를 하면 자기 공간에 주차를 해야지 자기가 뭐 다른 곳에 대기 싫다고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는 그내 저의 자리 그것도 명당 자리예요. 바로 집에 들어가는 입구 바로 앞에 주차 공간인데 거기를 잡고 주차를 안 뺍니다. 차를 안 뺍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옆집 살아요, 솔직히. 그래서 주차 어디 사장님 아프시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아프대요. 근데 왜 주차를 안 빼주시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힘들어서 앞으로 거기다 대려고 뻔뻔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뺐거든요. 그렇게 안 보고 그냥 소탕하고 되게 쿨하고 아줌마를 되게 잘 봤거든요. 점잖은 부부로 봤는데 그 주차 하나 때문에 그 이미지가 완전히 저한테는 이제 마이너스인 거죠. 그분들도 제가 뭐네 가지였고 버릇없어 보이지만 전 그래도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일단은 그 주차 공간이 바뀌었으니까 규정이 있으니까 옮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바뀌다 되니까 자꾸 차도 바꾸고 남들이 자기 차를 박는데요. 차도 크다고 그러면서 여기도 앞으로 대려고. 근데 그런 공지가 없었지 않냐. 만약에 그 저희 건물에 좀 나이 드신 부부가 두 분이 계시는데 자기주의예요. 개인주의예요. 나는 주차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분을 그냥 지정 자리를 드렸는데 또 이번에는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302호는 그렇게 지정자리 되는데 우린 왜안 되냐? 나 앞으로 여기다 댈 거다. 그거 공지해 주시라고 했더니 내가 회장한테 얘기할게. 그러더니 외출은 하셔야 되잖아요. 외출을 하면 당연히 차를 빼잖아요. 그럼 다른 차가 들어와서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에 화가 납니다. 그 사이에 저희 신랑이 차 댈까 봐 겁이 난가 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주차를 대더라고요. 오늘도 그냥 우리 신랑은 잊어버려. 그냥 냅둬. 내가 그냥 옆에다 대면 되지. 이랬는데 내 승질은 부글부글하죠. 뭐라 하지는 못하고. 근데 오늘도 잠깐 아이 데리러 갔는데 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우리 필사마님은 그러진 않죠? 아무튼 마라탕 드시고 힘내시고요. 오직 휴유증이라길래 저도 주차만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넋두리를 했어요. 우리 필사마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만 좋겠어요.

네, 우리 정인이 엄마 반갑습니다. 악마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햇빛이나 덥기는 하지만 바람이 불어서 짜증 지수가 안 올라가는 날이에요. 저는 짜증 지수가 그 차가 빠질 때까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혈압이 오를 것 같습니다. 아들이 감기가 덜 나아서 집앞 소아과다 가려다가 휴가인 걸 보고 턴하고 근처 이비인후과 갔어요. 다행히 이 약이 쓴 약이 아니라서 잘 먹어줄 것 같아요. 어찌나 약을 안 먹던지. 뱉어내고 울고 난리였는데 잘 먹어주겠죠. 네. 아이들은 일단 아프면 소아과를 먼저 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감기에 뭐 이비인후과가 잘 된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뭐니 해도 소아과 쪽을 먼저 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정인이 엄마, 아이가 약을 안 먹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아이들 중에 손꼽힐 정도로 약을 잘 먹는 아가들은 있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약을 잘 안 먹고 뱉어내죠. 그래서 억지로 막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그랬어요. 눕혀놓고 기도에 가깝게 약병을 놓고 쏘세요 하면서 뱉어낼까봐 턱을 입으로 모으고 한참 고민이었죠. 근데 지금도 그래요. 이제는 알약을 지어달라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삼키면 되니까. 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네, 행복한 오후 시간 아이와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오늘 치과병원에 갔다가 오는 길에 계란 왕난 한 판과 두부 한 모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왕난이 특난보다 크기가 더 크더라고요. 집으로 들어와 보니까 문 앞에 일요일에 식혜인 찰보리 꽁쑥개떡이 도착해 있더라고요. 콩쑥개떡, 콩하고 쑥하고 반죽해서 만든 떡인가요? 네, 집으로 가서 들어와 터서 엄마에게 네 조각 주고 저는 세 조각 먹어보니까 맛이 좋았습니다. 세 박스 시켜서 양이 꽤 많은데도 양이 좋아서 먹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악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게 방송하시고 재미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저는 요즘 새벽 배송 많이 오잖아요. 주부는 주부인지라 마트를 갔는데 라면이 뚝 떨어져가지고 라면을 사야 되는데 요즘 4,100 얼마에 또뭐 5,000원대 뭐 4,900원대 막 하더라고요. 근데 팡에 들어가서 라면을 봤더니 10봉에 3,000 얼마였나? 아, 10봉에 7,000 얼마인 거예요. 아싸 득템 해서 짜파구리랑 같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끓여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기간도 길어서 좋았어요. 첫날에는 시켰을 때 보통 라면은 좀 깨지는 거 던지면 깨지잖아요. 그래서 망설였는데 전날 아니다 다를까 뽀사졌더라고요, 라면이. 그래서 전화를 그때 같이 온 상품도 불량이 있어가지고 전한 김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전달이 되었는지 그 후로 몇번 시켰는데 고스란히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100원, 200원 차이, 보통 100원 차이? 200원 차이는 그냥 마트에서 사는데 한 500원 차이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상하게 많이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요즘은 배달 서비스가 좋아서 잘 시키고 있어요. 아, 근데 음식은 전잘안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시골인지라, 아직은 뭐 그렇게 썩 내키지가 않아서 보통 뭐 우유, 피존, 빨랫감, 뭐 이런 거 공산품 위주로 많이 시키니까 괜찮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써볼까, 저거 써볼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계속 쓰던 걸 바꿀 때 있잖아요. 생각보다 특히 빨래 유연제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요걸로 써볼까? 계속 쓰다가 향이 오래 안 가서 유명한 제품인데도 향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제품인데 가격 차이가 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같은 제품에 더 업그레이드가 된건 그만한 이유가 다 있구나. 라는 걸 알아서 그런 거에는 좀 사는 편인데 요즘 고민이 있어요. 우리 꽁치님은 쇼핑을 많이 하니까 샴푸를 쓰는데 계속 쓰던 걸 계속 썼는데 헤드 알죠? 헤드로 시작하는 걸 쓰는데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뭐가 좋은지 몰라서 바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샴푸 좋은 거 아시는 분 우리 공유 좀 합시다. 우리 꽁치님께서 청해 주신 거 네, 전해드리고요. 네, 찰보리 꽁숙개떡. 이름이 웃기네요. 맛나게 드시고요. 남은 오후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걷기 운동 하나 하시나요? 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릴게요.

네, 제가 나스롭게님의 청곡을 올려야 되는데, 네, 우리 방송국의 꽃이죠. 흑장미님께서 우발 다녀오셔서, 우리 이지훈이 이지훈이 하길래, 저는 그왜 하늘은 이지훈인 줄 알았어요. 아, 이지훈을 아직도 이뻐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했더니 우발의 이지훈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노래 선곡을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올려놓고 있는데, 각자 좋아하는 뭐 연예인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비해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네 집 아들인지 잘생겼다 예쁘다 하는데 이렇게 막 찾아갈 정도고 뭐 콘서트 쫓아다니고 막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보면 흑장미님은 좀 예쁘장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영이도 그렇고, 근데 배우 이진영이는 그 사진빨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영이랑 좀 비슷한 이미지인 것 같기도 한데, 진영이가 훨씬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쁘장한 스타일보다는, 매력 있는 얼굴 좋아해요. 귀여운 스타일 좋아해요. 귀엽고 남자 같은 스타일. 그런 스타일, 이쁘장한 스타일 또한 저를 싫어하겠지만, 뭐 귀여운 스타일 또한 저를 싫어하겠지만, 전 나스럽게님 같은 스타일 좋아해요. 네, 개구락지 좋아합니다. 청개구리 좋아합니다. 네, 꾸밈 없는 사람이 좋아요. 꾸밈 없고 그냥 솔직 담백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참 좋고, 예전에는 정말로 결혼하기 전에는 네 이상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형은 뭐 따로 정해놓은 건 없고, 내가 뭐이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동안만큼은 이 남자가 내 이상형이겠지? 이러면서 스스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꾸준한 건 그거더라고요. 만나도 만나도 질리지가 않는 사람. 만나도 만나도 매력이 쩌는 사람. 우리 하늘로스 방송국도 그러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대화방에서 대화 나누다 보면 알게 모르게 매력이 넘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아유 네 집인지 네집 자식인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라나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하는데 사람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봐도 봐도 그냥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나스렇게 님이 매력이 철철 넘치죠. 아주 잠수도 그렇게 길게 타고 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뻔뻔하게 나타나는 우리 나스렇게 님, 우리 만두 님, 자기 이야기 좀 해달라고 바로 들어오는 거 봐요. 네, 그 외부에서 듣는 분들도 많은데, 소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안 나타나다가 자꾸 얘가 보고 싶다 싶으면 노래를 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와요. 단순한 남자. 좋죠. 우리 거기에 비해 우리 나스렛게님이 청개구리라면 우리 만두님은 단순한 남자, 귀여운 남자. 네, 근데 우리 바오가 안 보이네요. 우리 햄바오님 또 외근 중인가 봅니다. 더운 날씨 다들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대화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시간을 나름 재밌게 활용하고 놀고 계시는 분들도 대화방에서 인사 한 번씩 나눕시다. 네, 우리 나스렛게님 바쁠 때는 지지즈가 오늘도 힘내봐요. 노이즈는 어디 갔어요? 노이즈는 제가 틀어야 되나요? 정해주신 거 전에 오랜만에 듣네요. 전 스트레이키즈의 미로 노래가 참 좋아요. 덕분에 잘 들을게요.

네, 음악 방송을 하다 보면 소리 소문 없이 네, 어느 분이 듣고 계시는지 막 찾게 됩니다. 찾게 되는데 우리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항상 세이클럽을 지켜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계시고 또 인나이브에서는 출근과 함께 한우로스 출근도 같이 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참 많아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 우리 흑장미님 지금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코만고치님의 사연을 한번 살포시 읽어줘봐요. 제가 뭐라고 할것 같은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따 조금만 기다려봐요. 네, 이야기해줄게. 우리 와승당님 반갑습니다. 쓸데없는 안경 때문에 두번 일을 했네.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 사서 두 번이나 물려가면서 가격 낮춰서 온갖 뻘짓을 다 했네. 결국 사놓고 나니까 그래저래 점점 보나마나 해서 반환하고 말았네. 딱 그러죠. 진상이네. 우리 진상 손님이 여기 있었네. 와생당님. 진상인 거죠. 그럴 때 있잖아요. 안경을, 필요해서 안경을 샀어요. 샀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반품하기도 그렇고, 그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변심인 거잖아. 변심인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물러갔잖아. 그것도 가격도 깎아가면서. 근데 사놓고 나니까 이제 결국 후회가 드는 거지, 점점. 아, 안쓸것 같은데. 마지못해서 내가 가격을 낮춰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놔두면 또안쓸것 같은데. 에이, 철판 깔고 그냥 환불해달라 하자. 반환. 있어 보이게 반환인 거죠? 우리 만약에 그 안경, 그 사장님 그럴 거예요. 속으로는 진상이네. 환불인 거잖아. 우리 와신사님은 그냥 안 되겠다. 사놓고 나면 내가 안쓸것 같으니까 얼굴에 철판 깔고 그냥 환불하자. 그 얘기인 거잖아. 반환이 아니라 환불인 거잖아. 사장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걸 샀는데 못 살, 제가 안쓸것 같아요. 괜히 돈이 아깝고 후회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환불 좀 해주세요. 이건 거잖아. 손님,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드려야죠. 속으로는 그러죠. 진상, 앞으로 오기만 해봐. 이건 거죠. 보통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제가 주문한 상품 또 아니면 제가 방문해서 산 옷들 뭐 이런 것들 보면 문제가 하자 있거나 하면은 당연히 죄송합니다. 환불 또는 교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변심으로 해서 하는 거는 일단은 미안해해야 되는 거잖아.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하는 고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변심이니까 일단은 죄송합니다. 저 이러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면은 어차피 산 거잖아. 샀는데 또 팔아야 될거 아니야? 아니면 다른 상품을 또 권해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정안 되면 이 사람 괜히 씨름해봤다 괜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니까 시원하게 환불해줘야 되는 사장님도 계시고 어떻게 해서든 다른 상품으로 교환을 해주는 사장님들도 계실 텐데 어차피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어서 밖으로 온 손님은요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원하게 손해보는 느낌 나도 그냥 시원하게 네, 환불해 드릴게요. 그게 제일 정답이에요. 괜히 다른 걸로 교환했다가 그 사람 또 옵니다. 네, 청해 주신 거 버스 안에서 그 가사말처럼 오늘 사연하고 안 어울리지만 그래도 자작곡을 먼저 해서 전해드리고요. 롤리폴리는 과자 이름도 아니고 롤리폴리는 조금 이따 전해드릴게요. 잘하셨어요. 괜히 후회하지 마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왓스잉당님의 롤리폴리에 맞춰서 세곡 전해드리고 마지막 사연 우리 코만고치님의 사연 시원하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과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아, 예.

네, 마지막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코만고치님 반갑습니다. 방송 들을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건데요. 악마님 목소리는 진짜 트로트 전문 방송에서 최적화된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헤, 에헤. 안녕하세요. 네, 악마입니다. 들을 때마다 착착 감기는 게 아주 감칠맛이 넘치거든요. 지금은 가요랑 어울리나요? 그런데 만약에 어디 트로트 방송사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절대 거절하기 힘든 스카우트 제의를 해온다면, 과연 우리 악마님은 미련 없이 한우로스를 버리고 떠나실 건가요? 아니면 의리를 지키고 남으실 건가요? 악마님의 숨겨둔 솔직한 마음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러면 자키, 그 가요 방송국의 자키 목소리인가요? 제가 약간 허스키한 면도 있고, 또 감기 걸렸을 때 목소리랑 제가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목소리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약간 좀 힘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르죠? 다를 거예요. 글쎄요. 스카우트 제의를 해올 만한 트로트 방도 없고요. 또 제가 거기에 맞춰갈 자신감도 없고요. 제가 좋아서 어떻게 되다 보니까 청취자로서의 인연으로 우리 흑장미님을 만났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또 자키까지 한지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하는 것 보면 뭐 엊그저께 막 데뷔한 자키 같죠? 그럴 겁니다. 또 모르죠. 자동차 한대 사줄게 하면은 또 악마는 악마대로 악마 2를 만들어 가지고 트롯방에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우리 귀신 같은 우리 흑장비님이 금방 할 걸요? 아직까진 그럴 마음 없고요. 트로트를 노래방 가면 좋아하긴 하는데, 방송국의 장르가 엄청 많잖아요. 생각 안 해본 건 아닐 거예요. 무슨 자기 저만 아니더라도 트로트도 하면 어떨까? 감칠만하게 노래도 날까? 아마 가요방하고는 좀 다른 느낌일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파격적인 조건이 일단 없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네, 절대 거절하기 힘든 스카웃 제의가 없다는 것도 문제이고요. 한드로스에서 안 쫓겨나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방송하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미련 없이 뭐 한드로스를 버리고 떠날 때는 컴퓨터가 고장 났을 때, 컴퓨터 살 돈이 없을 때, 그때 미련 없이 떠날 것 같습니다. 네, 의리. 의리는, 기아 선수, 김의리, 의리. 아, 갑자기 성이 생각 안 나네. 기아 투수의 의리죠. 의리하면 개 의리예요.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코만고치님, 궁금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제 컴퓨터 고장 날 때까지 한우로스 방송국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덥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 다음 방송 우리 스테비 인가도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쭉 이어가시고요.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마지막 곡으로 우리 코만고치님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들으시고요. 네,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라며,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이 말 들었을 때는 좀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정말 다 이루어지는 걸까? 그런 의심도 들었고요. 정말 내가 이런 마음을 먹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걸 상상만 하면 저절로 손에 쥐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매일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바라보는지가 결국 그 하루의 결을 만든다는 뜻에 가깝다는 것을요. 오늘 하루도 그러셨을 거예요. 힘든 순간도 있었을 거고 그 와중에 작은 다행이라고 느낀 순간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어느 쪽에 마음을 더 두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느냐, 그게 결국 내일의 나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스타비의 가요올리기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악마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신청곡은 넉넉하게 3, 4곡 정도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사의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수사비의 가요올릭

꽁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간 걷기 운동을 안 갑니다. 제가 어마어마한 걷기 운동을

머리에 병원 원정을 다녀와서요. 좀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대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잠들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면서 행복하고 서늘한 밤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꽁치님, 좋으시겠어요? 저는 요즘 근무를 좀먼 곳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아니, 제가 어제요. 어제 그 일산에 갔다가 딱 집에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은 지하철을 2시간 반을 타고 갔다가 또올 때도 거의 한 2시간 넘게 이제 타고 오니까 서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픈 거 있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단단히 나서 너무 아팠어요. 아, 나 너무 아프다. 나 다음에 근무하러 갈 때는 보조의자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힘들고 지친 그런 하루였어요. 그래도 오늘 씩씩하게 털고 일어나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김기태 사랑한 후에 그리고 유해승 미워하다 그리워하고 전해드렸어요. 이어드리는 다음 곡은 진혁의 나쁘다. 꽁치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휴가 후유증을 이틀째 겪은 피자맘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단 몸 상태는 좀 나으나 여전히 밀린 일 처리에 지쳤던 하루였습니다. 술 한잔하려고 마라탕 포장했어요. 힘든 하루를 잇는 데는 술이 최고의 피로회복제죠. 감사히 잘 듣습니다 하셨어요. 전 술은 잘 모르겠고 마라탕은 좀 부럽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아직 화요일이라죠. 이번 그 일주일도 잘또 버티면 또 쉬는 날 연휴가 있더라고요. 전이 연휴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월요일도 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그 첫째 아이가 금요일에 일단 계약을 해서 토, 일, 월을 쉬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 엄마한테 또 전화가 왔는데 휴가를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같이 가자. 뭐 이런 권유 전화가 왔었는데요. 전 다행히도 일요일에 근무가 있어가지고 네, 한수 돌리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좋을 수가. 리센의 프리티걸, 엔믹스의 크레센도까지 피자마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뵙습니다. 오늘은 종일 바람 불어 좋은 날인데요. 몸은 천근만근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할 일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아들 녀석은 절 붙잡고 싱글벙글 웃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힘든데 웃는 모습에 힘내서 열심히 집안일을 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파이팅 하셨어요. 정인이 엄마님께서요. QWER 내일은 맑음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까르르 웃는 모습만 봐도 저절로 힘이 나죠. 저는 그 집안일이 너무 지루하고 싫고 그래서 좀 안

하고 그냥 내팽개칠 때가 좀 많긴 한데요. 이제 그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까르르 하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집안일이 꼭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하면서 힘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엄마가 이제 맞벌이를 하시면서 집에 혼자 있는 어린 시절이 되게 많았는데요. 전 그때 가장 싫었던 게 집안일이었어요. 그 중에서 설거지 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싫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제 다 크고 제가 이제 엄마가 됐을 때도 그 설거지가 아직도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는 잘 안 시킵니다. 엄마 설거지 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 그래서 너한테 안 시키는 거야. 막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면 집안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지만 사실 집안일은 언제든 굉장히 힘들고 지루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잘 표도 안 나고요. 그래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열심히 힘내봐야겠죠?

저희 딸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도 옛날에 싸이월드를 했어라고요. 했지. 이번에 싸이월드가 또 부활할 수도 있대. 그래. 벌써 네 번째인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모르겠어요. 부활을 하면 좋겠지만 계속 엎어지고 또 엎어졌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엔 과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 음악들 들으면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때는 싸이월드 필수였잖아요. 사실 싸이월드가 부활하길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흑역사도 많지만 어찌됐던 그 싸이월드 앨범 속의 그 예전 사진들을 다시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부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하는 순간 얼른 들어가서 앨범을 다운받아 놔야 될것 같아요. 네, 신청곡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꽃미남님, 세비님, 우발 라디오 OST 꼭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이지훈 나는 반딧불, 그리고 임지성 정지웅 커플 함께 봤고요. 이예지 이지훈 천범석 이 밤이 지나면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함께 하신 곡은 나스럽게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팀 7시 유아 그리고 TOO 하드캐리 전해드렸어요. 식사하셨나요? 준비하시는 동안 신청곡 하셨는데 아마도 지금쯤이면 드시는 중이시거나 아니면 다 드시고서 이제 정리하는 아니면 디저트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팀 14시 네버 에버 갓세븐의 럴러바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거송님의 신청곡도 준비하고 있어요. 어제 처음으로 에어컨을 끄고 잤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아직도 폭염이네요. 얼마 남지 않은 여름, 살짝 아쉬워하는 마음. 마지막까지 즐겨보겠습니다. 더운 여름 조심하세요 하셨는데요. 네. 뜨겁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서서히 그 열기가 식어간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가을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살짝쿵 행복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늘한 가을이 어서 왔으면 좋겠어요. 거송님의 신청곡은 G.O.D. 우리가 사는 이야기입니다.

저녁쯤에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서 열나는 자세로 차림을 하고 선풍기 바람에 의존해서 냉취를 부릅니다. 이제는 낮이 짧아서 어둠이 일찍 오는데도요, 더위가 가시질 않네요. 그래서 이 신청곡을 합니다. 와생당님께서 듀스 말하자면 거북이의 빙고 주셨습니다. 우리 동네라고 해야 되나? 네, 이쪽 화도 쪽은요, 서늘합니다. 29도. 서늘하죠. 29도. 네, 엄청나게 덥습니다. 네. 이 무더위가 정말 밤까지도 지속되니까 지치는 것 같아요. 빨리 찬바람이 불어오는 추운 차가운 가을이 오기를 바랍니다. 신청곡 이어갑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해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간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 반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립니다.

또다시 밤이 깊었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다 둘러보니 혼자 세상의 짐을 싹 다 짊어졌네. 생각이 많아지고 세상 따가지고 싶었지만 세상 앞에 나는 결국 작아지고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는 구겨진 내 삶의 지도. 그래 내일부터 남보다 난 인간이 되길 바라본다. 그게 뭐든 간에 가까이에 두고 먼 산만 바라본다. 그게 대체 뭐라고 일단 미간을 찌푸리고 본다. 생각이 꼬리를 문다.

어느새 어른이 되었네. 나도 모르게 얼룩이 졌네. 세월 따라 걷다 보니 점점 때가 묻어 멀리 와버렸네. 살다가 당황해서 실은 방황했어. 그래 그런 그지 같은 그저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고 설명만이 장황했어. 어쩔 수가 없어.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야 돼. 그게 뭐든가 내 마음 깊숙이에 꾹꾹 눌러 담아야 돼. 뭐가 난돌이 정에 맞잖아. 뭐를 숨기고 참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야 돼. 살다가야 돼.

저는 요즘 설렘 반, 기대 반인 것 같아요. 8월 달이 생각보다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을 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일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매우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무언가 아둥바둥 막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아, 너무 힘들다, 지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하는 것이 즐겁다, 재밌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나름대로 그래, 나한테 잘 맞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앞으로의 저의 그 미래가 조금은 즐겁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릭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이니님과도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올릭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물건 하나를 발견한 적 있죠. 네, 아마도 있을 겁니다. 버리려고 손에 들었다가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한참을 바라보게 되는 물건. 네, 사실 물건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시간이 들어 있어서 쉽게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오래된 사진 한 장, 빛바랜 편지 한 장, 누군가 건네준 작은 선물 하나. 네, 그걸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하게도 지나간 시간이 다시 찾아오는 것 같죠. 네, 여러분 지금 어딘가에 있을 네, 오래된 물건 하나 꺼내보세요. 그리고 잠시 그때의 나를 만나보는 겁니다. 네, 아마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도 잘 버텼구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화요일의 음악 그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출발합니다. 이니와 함께하는 가요 풍경 11시까지 함께 할게요. 네, 조금 전까지 우리 스타비님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하고 또 행복한 저녁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출발해 볼게요. 뮤직 큐!

네, 어린이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한울호수 방송국 인예 가요 풍경입니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이 쪽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세이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라이브 쪽 역시 인라이브 라디오, 또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와 함께 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네, 신청곡 남겨주실 곳, 인라이브 쪽 한 곳에서 받고 있죠. 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예가 풍경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우리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네,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네,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바쁜 건 좀 지났어요? 네, 누나, 두 곡은요, 처음 듣는 노래입니다. 신나는 선곡 신청합니다. 수고하시고요, 파이팅! 네, 신나게 달려볼까요? 네, 어떤 곡인지 들어보면 알 거예요. 네, 이 Call Me는 우리가 자주 듣는 곡이죠. 네, 처음 듣는 곡 바람난 이선생의 함께 춤춰요. 네, 함께 춤추세요 여러분. 데니스 프로젝트의 전화기 꺼둘게. 네, 전화기 꺼두고 막 춤추는 거죠.

네, 전화기 키라고 하려고 했더니 또 계속 연속이 되네요. 네, 여러분들 괜찮아요? 네, 우리 꽁채이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이니님 안녕하세요. 끓는 더위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시원해졌죠? 오늘 좋은 밤입니다. 신청곡 사연 올리고요.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택배로 떡을 사서 조금씩 먹어가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니님,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며 또 즐겁고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때문에 신나는 밤 보내고 있네요, 이 시간에. 네, 우리 꽁치님 오늘의 메뉴는 떡. 그래요, 무슨 떡? 떡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말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편안하고 시원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30분 신나게 달려왔습니다. 많이 힘들죠? 이제는 조금 네,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세 곡은요, 우리 꽁치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드림노트의 하쿠나 마타타, 우주소녀의 부탁해, 에버글로리의 봉봉 쇼콜라까지 세 곡 함께 했습니다.

네네 우리 꽃미남님께서 자기가 신나는 곡 막 신청을 해놓고 막 흔들었나 봐요. 이제 끝나니까 누워야겠대요. 네 푹 쉬십시오. 네 우리 이어서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님. 이틀째 휴가 후유증 겪는 사마입니다. 네 어찌 놀고 왔는데 그렇게 후유증이 며칠씩 갈까요? 저는 완전합니다. 조금 편안한 밤이 오길 바래 잘해왔다. 네, 몸 상태는 돌아오고 있으나 서류 작성하고요. 검토해야 될 일이 산더미입니다. 이번 주는 쉴 틈 없는 싸움일 듯 합니다. 휴가 가느라 미뤄둔 일들 때문에 그런 거구나. 아, 저처럼 또 후다닥 후다닥 하는 스타일은 아닌가? 네 아무튼 마라탕에 소주 한잔 먹으며 기분 좋게 시원하게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아무튼 마라탕이 됐든 소주가 됐든 그래요 힐링이 되는 거면 좋은 거죠. 뭐 더 할 수 있는 건 음악이기 때문에 더 행복하지 않을까 네 붙여봅니다. 줄게 모든 걸 잘하려 하지. 네 우리 필사마님의 신청곡은요 이예준씨의 사랑투 도요한씨의 늦은 안부 케이씨의 언제나 사랑해 네 세 곡 함께 할게요.

네, 또 질러질러인데요. 네, 우리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언니 안녕하세요. 날씨가 시원한 듯 덥네요. 아직 낮에는 더워서 그런가 봐요. 몸이 왜 이런지 자꾸만 잠만 자요. 네, 미인은 잠꾸러기? 뭐 이런 건가? 네, 오늘은 스위트님의 생일인데요. 안 보이네요. 네, 뒤에 봐요. 바로 뒤에. 바로 붙어 있네. 네, 언니 잘 들어요. 언니 잘 들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졸리면 자요. 네, 다음에 만날 때 더 이뻐져서 만나면 되니까. 그쵸?

네, 이어지는 곡은요, 오드리 헵방의 네온 사인 위로 김일규, 네, 내 이름으로 살아가까지 함께합니다.

네, 참 이상합니다. 아침에는 그렇게 길어 보였던 하루가 저녁이 되면 어느새 지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분명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을 텐데요. 네, 이제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지 마시고요. 오늘을 무사히 지내온 것,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하루일 거예요.

네, 여기는 한우로서 방송국 이니의 가요 풍경입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7분을 막 통과하고 있네요. 이니와 함께 하는 시간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랑과

네, 이니의 가요 풍경 바로 2부 시작합니다. 우리 스위트님 다녀가 주셨어요. 생각보다 참 예쁘더라. 꼭 서둘러. 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고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이니 누나 방긋 하트콩. 그냥 지나치.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방송 오셨네요. 네, 며칠 선선한 날씨여서 좋았는데요. 오늘은 살짝 더웠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건강 문제 때문에 일주일 만에 그만두시고, 또 팀장 형도 아파서 오늘 병원 가셨고,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느끼는 오늘이네요.

0: 커피 한 잔 좀.
1: 네, 근무 마치고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길이고요. 네, 마치 게임처럼 한 가지 일을 끝냈더니 새로운 미션이 척. 네, 따로 시간을 안 줄 것 같아요. 네, 일찍 나가서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토요일까지 쉼 없이 달려야 할 것 같아요. 늦은 시간이지만 무엇보다 좋은 우리 누나 방송 시간에 이기에 네, 오늘도 살포시 아름다운 동행해 봅니다. 오늘도 반갑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트 꽝꽝꽝. 조금 천천히 가도 돼. 네, 신청하신 곡은요, 안녕하신가영의 집으로 소각소각이 괜찮지 않아도 돼. 디유의 가로등 밑. 네, 세 곡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스위트님께서 생일이래요. 글쎄. 나대로 가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방송에서 또 생일 축하를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네,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요? 네, 365일이 늘 행복해야 하겠지만 오늘은 더 특별히 행복했으리라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천천히 가도 돼. 내일은 또 내일. 네, 더불어 또 우리 스위트님 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축하를 받아야 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짝짝짝. 네, 이렇게 쇼를 합니다, 제가.

네, 우리 나스럽게님 할 말은 많은데 뭐 졸려서 못하고 또 저녁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니까 못하고 네, 이래저래 못해요. 언젠가는 할까요? 네, 끝까지 못할 것 같죠. 네, 오늘도 힘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네요. 네, 신청하신 곡 걸스데이의 기대해, AOA의 짧은 치마, NCI의 Coming Soon까지 함께합니다.

네, 우리 코만 고팀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프닝을 아주 반듯하게 듣고 계셨군요. 네, 오래된 친구들의 빛바랜 사진은 몇 장 안 남아 있는데요. 네, 오래된 물건은 하나도 없네요. 고향집에 가면 혹시 있을까? 네, 아마도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못 보신 걸 가실 때 한번 보시고 추억 속으로의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이니님 안녕하세요. 저에게는요 오래된 유물보다 조금 오래된 음악과 또 그리고 이니님이 있어 든든합니다. 네, 진짜요? 그래요. 아무튼 사람이 최고죠. 막 믿고 싶어지는 거 있죠, 막. 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건 결국 사람과 노래 아니겠습니까? 네, 부하하 하셨어요. 네, 해놓고는 막 쑥스러운 거죠? 그쵸? 네, 부하하는 왜 썼을까? 내가 막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데. 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하늘호수와 언제까지나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하하. 노래 하나 틀어놓고. 네, 청해 주신 곡이요. 김동률 씨의 오래된 노래, 또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네, 두 곡 청해 주셨어요. 함께 듣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제 시간의 마지막 사연 만나볼까요? 우리 리디유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사연 볼게요. 내가 꼭 말해줘야 아는 거니? 이니 언니 안녕하세요. 방긋 방긋이에요. 네, 찡긋 찡긋입니다. 네, 오늘은 일 일정이 이상하게 꼬여서 정신없이 네 바쁜 하루였습니다.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퇴근 시간 와 오늘 너무 힘들다 고생했다 잘했다 하며 집에 왔는데요. 어머니께서 해나 염색약을 사왔 한 시간 동안 바르고 있어야 하니까 염색약 좀 발라주라고. 네, 해나 염색약은요 처음 사용해봤는데요 가루에 물을 타서 쓰는 그런 제품인데 혼합도 잘 안되고 열심히 저어서 바르는데 머리카락에는 조금 묽은 진흙을 바르는 그런 느낌? 집에 안 갈래. 네, 약이 덩어리로 떨어지고요. 빗질하면 가루도 떨어지고 염색약 하나 바르는데 30분 이상 걸렸어요. 뒷정리가 시간이 더 걸리는 건 안 비밀 유유. 씻고 밥 먹고 나니까 9시입니다. 네, 볼록 나온 배 토닥이며 후식으로는 시원한 녹차 한 잔 하면서 언니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어느새 11시가 다 돼갑니다. 그쵸? 꼭 이런 날이 있어요. 그쵸? 그래요. 오늘이 지나려면 1시간 정도 남았는데 1시간 정도는 편안할까요?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닥토닥. 네, 편안하게 마무리 잘하고 잘 자요.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네,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네, 나비의 곡이죠.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아유미, 네, 아유미의 큐티 허니, 그리고 컨트리 코코의 오 해피까지 함께 할 겁니다. 오늘이 날부터 삽비는 거면 내 가사는 나에게 너 하나뿐인 girl. 너가 지금 하는 말이 장난이면. 네, 저는 리디우님의 신청곡 네 준비해드리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네 마무리 잘하시고요. 네,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도 더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그리고 목요일에 만나요.

입추가 지나서 그럴까요? 왜 사람 기분 탓일까요? 날씨가 좀 서늘해진 것 같지 않... 아니, 서늘이 아니라 그냥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그저께보다는 어제가 조금 더 시원했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시원하고 더울 때는 집이 더 시원한데 오늘은 밖이 더 시원한 것 같아요. 물론 낮에는 덥죠. 근데 밤 되니까 아침에는 잘 모르겠고 밤 되니까 집에 들어오기 싫을 만큼 시원하네요. 좀 전에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너무 시원해서 아 들어오기 싫다. 예, 아침에도 시원해요. 입추가 지나고 이번 주 금요일이 또 말복이죠. 그리고 이제 말복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더위는 물러갔다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더위도 이번 달 말까지라고 하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요. 우리 상미님 사시는 곳은 밤 공기가 많이 차대요.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상미님도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언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목요일날이라고 했던 것 같죠? 목요일날 또 만나요. 오늘도 저는 이니님의 뒤를 이어서 1시까지 달리고 또 달려볼게요. 함께 하겠죠? 여러분들도? 예, 나니의 가요 비타민 쇼톰은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선곡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곡해 주실 때는 커버곡, 그리고 영어 가사가 많은 노래, 그리고 팝송, 그리고 동요 연주곡, 라이브곡. 예, 특히 라이브곡은 예, 안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니의 가요 비타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주신 이야기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은지님이 1등 하셨어요. 와, 대단해. 지금 예쁘게 단장하고 계세요. 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시원하대요. 그쵸? 냉장고에서 막 꺼내면은 안 그래도 시원한데 지금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또 틀고 있으면 더 시원하겠죠? 나니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치돈 초밥 세트 시켜 먹고 청국장에 바지라 꽃게머리, 양지, 두부, 채소를 넣은 청국장을 끓여서 조금 있다가 식으면 냉장고에 넣을까 해요. 남은 시간 잘 들어요. 아, 저 먹고 싶어요. 어떡하지?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지님, 저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은지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거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아, 진짜 너무해 너무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 음식을 잘하세요. 우리 은지님의 신청곡 임재범의 너를 위해, 그리고 여은의 노래죠,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이 오늘 3등 하셔서 멍때렸대요. 예, 빨리 올린다 했는데 3등? 그래도 빠른 거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은지님,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작은 기정님 창 대화방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신청나는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이 오늘 3등을 하셔서 예 다른 분들이 예 먼저 올라와 있어요. 와 이런 날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블랙펄의 좋은 걸 어떻게 써니힐의 기도 나인 뮤지스의 리멤버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우리 꽁치님 어디 계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까 잠깐 시작할 때 대화방에서 잠깐 보고는 안 보이세요. 어디 가셨어요? 오늘은 밤에 먹을 것으로 떡을 준비해놨는데 맛은 있는데 달달해서 짭조름한 게 땡기네요. 그래도 무사히 떡을 내일 새벽까지 다 클리어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은 안 자야지?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음식은 만든 지 오래되면 맛이 없어지잖아요. 이것도 그럴 것 같아서 맛있을 때 다 먹어 치워보려고요. 어떤 떡을 했길래 달달하고 짭조름한 맛이 나는 떡이 뭐죠? 무슨 떡이에요? 저도 떡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직도 한여름인데 너무 더운 날씨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오늘 밤은 시원하다는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오늘 시원해요. 어제보다 더. 아, 오메가 떡? 그래도 살짝쿵 덥기는 합니다. 약간 얼었던 물 꺼내서 옆에 두고 마셔가고 있는데 금방 다 녹아버리네요.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면서 편안하고 해피한 새벽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찰보리 콩쑥개떡 저 안 먹어본 건데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요. 아니지 달달하고 짭조름 맛이라고 하는데 궁금하네요 맛이. 저 먹고 싶어서 침 고이는 거 혹시 침 꿀꺽한 거 소리 들으셨어요? 아, 제가 오늘 기록을 한번 세워보려고 했거든요. 아 오늘은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지 하고 끓여놓은 찬물을 계속 마셨어요. 찬물이 아니라 차. 제가 어제 물을 끓였다고 했잖아요. 보리차 넣고 결명자차 넣고 그 다음에 그거 뭐지? 결명자, 보리차 돼지감자 그 다음에 우엉 그 다음에 우슬 있는 거를 넣고 끓였어요. 제가 무릎이 요즘 안 좋아서 우슬을 좀 먹어보려고 끓였는데 제가 우슬을 좀 많이 넣었나?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씁쓸한 맛이 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맛은 없어요. 우슬이 그래서 겨울에는 뭐 대추, 황기, 뭐 감초, 도라지

이렇게 넣고 끓이면은 또 다른 맛이 나거든요. 근데 그냥 물처럼 끓일 때는 이렇게만 넣거든요. 그래서 좀 쌉쌀한 맛이 나거든요. 근데 무릎 안 좋으신 분 있으시면요, 우슬차 드시는 것도 좋아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끓였는데 맛은 없는데 건강을 위해서 그냥 마셨거든요. 네, 커피를 안 마시려 했는데 좀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두통이 있다 보니까는 오늘 드디어 기록을 깨지 못했네요. 블랙펄의 좋은 걸 어떻게, 우리 꽁치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꽁치님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어느 날 정말 정말 고생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내곡 신청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 누가 먼저 신청하느냐 그리고 자키님 먼저 틀어주느냐 키포인트 수고하세요. 화이팅. 아이고 예 저는 순서대로 예 준비를 일단 했습니다. 정은지의 노래죠. 파도. 남윤정의 네가 참 좋아. 그리고 에다티의 노래죠. 내 마음 한 조각. 이렇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힘내서 마치는 시간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토닥토닥.

감사합니다. 예, 작은 기정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함께 듣는 모든 분들 굿밤을 기원하며 아무 이유 없는 신청곡 살포시 올려봅니다 하셨어요. 신청하신 노래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 그리고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함께 하겠습니다.

데이 바이 데이, 박지윤의 달빛의 노래, 성시경의 못할 거야 이렇게 신청곡 담아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처음 뵙는 거 같은데 맞나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SS501의 노래 제목이 아니고 내 머리가 나빠서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Fly to the Sky의 노래죠. Day by Day 라는 곡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오늘따라 유난히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아, 큰일 났네. 예,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은 아이스크림 다섯 개째라고 하시네요. 나는 얄미워 죽겠어. 굿밤입니다. 오늘은 재무부 장관의 외출로 개인 사병 두 명과 함께 설거지, 빨래, 집 정리, 요리까지 복에 겨운 하루를 보냈습니다요 하시면서 다녀가신 우리 콩이콩이 돌콩님 다녀가셨어요. 예, 재무부 장관님이 어디로 외출을 하셨길래 이렇게 많이 집안일을 하셨을까요? 다행히 사병들의 교육이 철저하여 일사불란하게 재무부 장관님을 맞이할 수 있었죠. 다시 한번 장관님의 위대함을 느낍니다요. 그리고 내일은 노동부 장관? 노동부 장관의 회식으로 인해 출석이 힘들 듯 싶사옵니다. 욕! 이런, 안 돼, 안 돼. 곤장 500대로도 안될것 같은데요. 1000대도 안될것 같은데요. 미리 셀프 곤장을 준비하겠습니다요. 오늘도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안 돼, 안 돼. 출석은 하고 가야 돼요.

폴킴의 지금 이대로도 좋아, 신혜영의 오늘 밤이 지나면, 이해준의 늦은 밤, 너희 집 앞 골목에서. 예. 셀프 권장 없어요. 셀프 권장 맞으시려면, 예, 2000대는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돌콩님 없으면 심심해요. 우리 아노로스 방송국의 개그맨이죠. 개그 컨셉이 빠지면 아니 대옵니다. 폴킴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와서 천곡 찜만 하고 사연을 안 썼어요. 오늘은 천곡이 많이 올라오는군요. 되는 만큼 부탁해요 하셨어요. 고유진의 걸음이 느린 아이를 원곡으로 부탁을 하셨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먼저 준비할게요. 들어보고 아니면 아니다 말해줘요. 행복하자 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통화 중인가요? 오늘은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꺄, 우리 나년이다. 나년이 안녕하세요. 아연이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언니, 오전에는 물리치료 받으러 갔다가 오후에는 비대 점검하러 기사님 오시고 오후 늦게 저녁 다 되어서 도서관에 다녀왔어요. 아직 방송대 2학기가 시작을 안 해서 강의를 들을 순 없는데 맛보기 1강씩 들을 수 있거든요. 두 과목 듣고 왔습니다. 내일도 오전에는 물리치료 받아야 해요. 저녁에는 진주의 방송대에서 유치원 실습 OT 들으러 갑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기를. 좀 더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녁에 가니까 좀 시원하지 않을까요? 요즘 입추 지나고 나서 많이 시원해졌잖아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창원에 있는 방송대에 가면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께서 진주까지 태워주신대요. 집에 올 때도 같이 타고 오고요. 운전해주시는 선생님께 감사하네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요. 바람이 선선하게 붑니다. 이제 오늘 밤에는 선풍기를 안 틀고 자도 되겠어요. 내일도 선선한 날씨를 기대하며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니 언니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예, 우리 아연님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실 것 같네요. 잘 챙겨 드시고요. 아무리 더워도 물 꼭 챙겨 드시고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다고 하니까 미지근한 물로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마크투베 메리미 한동근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쿠쿠의 하늘이 예뻐서 전해드리면서 전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이 나니었습니다. 쇼덕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0: 야, 너를 시작 좀마 드라마.
1: 그대 떠난 내 맘속에

하늘호수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맹렬했던 무더위도 이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밤더위는 모두 사라졌고 폭염특보도 대부분 해제됐는데요. 지금은 일부 경기에만 폭염주의보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서쪽 지역은 한낮에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2도, 전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제법 선선합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 21.8도 등 어제보다 2도 정도 낮게 출발했습니다. 주 후반까지 낮더위는 이어지겠고요. 밤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동해안에 20에서 60mm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 20.3도, 부산 22.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32도, 강릉 25도 등 동해안은 30도 아래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과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해안가에서는 노을성 파도가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연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우로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서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한우로수 방송곡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연필 보입니다. 연필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요.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남겨주세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위주의 힙합,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이 안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 중심 한우로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빅마마 박민혜 해. 더 사랑한 내가 별의 두 뺨에 닿기 전에 태인의 사랑할래요 청해 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날씨는 괜찮네요. 선풍기 2단으로 틀어놓고 대기하고 있는데 살짝 서늘한 느낌까지 날 정도입니다. 집에서 쓰고 있는 전자레인지가 고장이 나서 어젯밤 늦게 새 거를 주문을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오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내일 새벽에 배송이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섭게 햇살이 강해지고 있어서 낮에는 꽤나 더울 것 같습니다. 터보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 오늘 아침 선풍기 바람이 서늘하게 느껴질 정도라니 예, 꽤나 선선한 모양이에요. 시작을 상쾌하게 시작하셨네요. 전자레인지가 하루 더 기다리게 됐지만 새 제품 기다리는 설렘이 또 있죠. 내일 아침에는 무사히 도착해서 바로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만 아침의 선선함에 방심하기에는 햇살이 제법 강해지고 있죠. 서쪽 지역이 좀 많이 덥다고 하더라고요. 광주도 보면 살짝 서쪽이니까 낮에는 다시 더위가 찾아올 거고 오늘도 움직일 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기분 좋게 시작한 오늘의 아침 좋은 기분으로 하루 끝까지 잘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세요.

따스럽게 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런, 엑소K의 중독, 인피니트 배드 청해 주셨습니다. 많이 시원한 아침이네요. 오늘도 힘내봐요. 네, 오늘 아침은 정말 더위가 한풀 꺾인 듯 시원하게 시작하네요. 제가 밤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밤에 바람까지 불면서 와 정말 시원하다. 1년 내내 이런 날씨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살짝 살갗이 까슬까슬하게 느껴질 정도로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침에 괜히 몸도 마음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컨디션 그대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보고요. 시원하다고 방심했다가 낮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틈틈이 쉬어가는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좋은 음악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힘차게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어요. 청해요. 이제 다 자나 봅니다. 오빠 오늘은 일찍 눈 떠졌네요. 며칠 동안 잠만 잔 것 같아요.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바람도 좋고요. 이대로 가을이면 좋겠어요. 오늘도 잘 들어요. 정은지의 낭만 파티, 초록 아이의 그냥 놀아서 좋은 거야, 배가의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 주셨습니다. 예, 그 방청 다녀오고 난 뒤에 예, 피곤함이 예, 엄청 쌓여서 계속 졸리다고 했는데 며칠 동안 밀린 잠을 예, 조금씩 털어내고 있나 봐요. 오늘은 일찍 눈도 떠지고 바람까지 기분 좋게 불어주니까 아침 시작이 꽤 상쾌하겠습니다.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정말 좋겠지만 아직까지 한낮더위가 남아있으니까 가을은 조금 더 기다려야겠죠. 그래도 아침에 선선한 바람에서 계절에 조금씩 바뀌는 느낌은 있네요. 오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좋은 컨디션 잘 이어가면서 보내세요. 오늘도 화이팅!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리센니 프리티걸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나인 뮤지스의 뉴스. 예, 뉴스를 청하려다가 오타가 난 듯해서 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보님, 휴가 다녀온 후 처음 뵙습니다. 부탈하셨죠? 전 이틀 동안 후유증 세게 겪었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지만 집에서 밀린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그래도 중간중간 쉬어가며 하렵니다.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군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무탈하게 다녀왔다니 다행입니다. 근데 휴가 끝나자마자 이틀 동안 후유증을 톡톡히 치렀나봐요. 쉬는 날인데도 밀린 일이 기다리고 있다니 진짜 휴식의 연장이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오늘은 얘기처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일하다가 음악도 듣고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천천히 정리하세요. 쉬는 날에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몸을 쉬게 해주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아침, 오늘도 편안하게 음악 들으면서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필사마님도 오늘은 여유 좀 챙기세요.

야옹스님 다녀가 주셨어요. 아웃사이더의 슬피 우는 새 이승기 삭제 청해 주셨습니다. 토모님, 어제 아기 시간제 보육 맡기고 혼자 영화 오디세이 보고 왔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왔네요. 영화 보고 도서관 가서 아기 관련 책 좀 보다가 아기 데리러 어린이집 갔다 왔어요. 어제 몇 시간이지만 잘 쉬었으니 오늘은 다시 육아 화이팅 해야겠습니다. 어제밤부터 날씨가 좀 선선해진 것 같아요. 더위가 좀 꺾이니까 살 것 같네요. 예,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 제대로 보내셨네요. 오디세이. 예, 저도 아이맥스 가서 보고 왔는데 대전이니까 대전도 아이맥스 있겠죠. 아이맥스로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영화가. 근데 아이맥스 영화관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데 그렇게 아이맥스로만 홍보를 해서 저 영화가 이게 팔릴지 그거는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아이맥스로만 보려고 하니까요. 여튼 영화도 보고 도서관에서 책도 찾아보고 몇 시간이라도 온전히 4시간 갖는 게 육아 중에 참 소중하죠. 잘 쉬고 왔으니 오늘은 그 충전된 기운으로 다시 힘내보면 되겠어요. 무엇보다 선선해진 날씨가 정말 반갑죠. 계속 이어지던

덩어리가 한풀 꺾이니까 몸도 한결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다시 더워질 수 있으니까 오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요. 오늘 하루도 육아와 일상 속에서 작은 여유 하나씩 챙기면서 힘내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